0: 자손이 자손 안내를 뻥뻥이 급하여 미워한 코스타 디카나 바위나스 꽈츠카아 지카니니스 지카츠를 졸짐 은리아가나 가위니스 두메리 바크바 드레스럼니 남북 가니쿠 니이 산지리 사크차사니 고미리바 삭소토띠 가제 투리즘 그 남북 봤다 삭소 피그타산 네체라 투리즘 그 남북 바람 독마야 은나띠만 가위니스 두 가제 투리즘 그 방착기 투리즘 인더스트리 코릭나 만밭기 농촌부피 보름 조이스랑 나라 아치크랑인 요가카니랑쿠 금마송아랑쿠 삼바시아랑쿠 지비마랑쿠 아치 도농가바다랑쿠 보랑르카랑쿠 아르등탕등탕 아치크랑니 와빠치나니랑쿠니나 바위나나민 쿠시움비야 아치크랑 마이케제니타나 아르 마이케츠록니샤니랑쿠 다쿠마 예랑쿠바니나 그따오고만 쿠시움비야 미니그는 가체 조이즘쿠 방착기 이르크나 그따디 아치크랑 안탕탕이 가져왔고 만미 뿐만 아니라 아루 우아랑 그 금막만 앉아 지원한 친구 데스 바간 등친구랑 그보만 잡아 아루 목숨 법이었다고 제덕기 주라 막마라 아루 밀려나가 닦아바람오 우아랑은 이고 다리 급바 보스튜지 건 빈부킨 이야가나 아루 볼은 이고 그때 다리 급바 웃컵니 보스튜랑 그 방만하나 아루 남남 급바 아치간이 간등친등 제덕기 닦만다 손 Petsit aru mi asarani ganding kan gepa bus curang kuba yang puri nang mangku eki pangananga jeda kodi kepun cini di bak gepa tulis rang priak na manggen endaki antang tangga jangi tangani curang kuba manggen getan gepa migane o kumi biuba dan ritsa geni nang labati rongko rang dunga ari warang ku napi nina irip ni mandirang persian tian di barunga migane ni adida rongko rang ngara Jiraki, Ningkongi, Titinko, Sijuni, Dobakol, Aru Kepenangan, Isi Aru Batrang Lubang Kurangani Yunga, Jini Ruanian, Kilometer, Bungana Bakta. Ini geman Anjingi State Negara Au, Ke Tourism, Ba, Nungkurangi Tourism Kuba, Pangcaki Tourism Industry Kuruk Namana. Mekang Rikbang Gepal Besi Yang Mudi, Tau Rikin Gepal Bajik Yafiko, Macho Tok Mudi, Rikna Duna Nikani Rangko Ciklapna, Man Genuk, Aru Garing Situ, Tourism Debo Bungan Iba Namin Tangdubak Kien Ini Kak Nang Suina Naki Yuk Mingon An Cengat Tang Tangan Riban Gepa Turis Rangna Tangnam Gepa Hotel Rangku Rekson Baksa Dari Itu Gepa Bas Aru Teksi Rangku Beri I Inkam Rangku Tak Sui An Tang Tangan Janji Tangan Ico Rangku Tangdubak Na Jokton Kak Nang Angin Ya Tourism Department Ku Ba Government Kusan Nisi Ngegija Private Entrepreneur Rangba Cakku Rakfa Nama Nama Nanti pun kami akan mengin. Negeri kita dari ribuan kapal turis rangna, namun kapal facilities ba corang ku unsur mana di tourism industry chin tak guna mengin cem. Jini geman pelak mandi rangan laki kam kana mengin cem.
1: Nasima, prospect of tourism industry in Meghalaya yani bidungu, Christon momeni aganani rangku kena sona matnaha. Tau dik sani jakmano Nasima Bollywood Melody program ku kena sona matgen. Yan Akashwani Turang.

나시망 랑군 펠머니 액두니 도 기트 코크나스와하 다나시망 슈야고 셜니 응가파 나젤 펠머니 모하벳 신데기 헤 예기트 코크나스와나만긴

현재 장군방안이 거급받나베 애철부 열랑치 맞죽릭나 암자 앞산 자르마니치 바이카나 남산 자칼라니치 앞산 말라코 자칼드마니 바 사크분포당 타파니치 각케코 위에라보 겐나베 아루 사그바만데코 묻치나베 송산의 동구바 사판테난 칭하카동아니코 아루날조카니코 난조톤카이냐 낭미세콘 바퀴바 테스팅센터로나 리양이 HIV코 포리카카이니부 아루 탈바테 위에라나겠다 National Toll Free HIV Aro STI ni helpline number 70-69 na kulkabu ba breakfreeindia.org website na napanginibu.

시 그때 차야 돼. 차야 돼게 스무스 무반하고 생기다 시바스탄 카페 무반스카. 지크 아즈미디 무합바카 스리 안 호바. 그유 카타스불 푸루 카나 호바. 예치나르 키 드라흐트 이마지 예 안바이냐. 지하나즈 우타 무스피아 히피아레. 아지 진디기 치루 뚜하리 마우 파르디 예 이카리 무합바.

잘 기다. 태국 목도살 후기. 찬 기가. 옛날 기세니가 해 샤드 후기. 왁타룩 사태. 에스파르시 디카 나카루. 펠 아잉게 와디 비에트 바르크루.

나눈이 너무 세야 길거나 지만큼 하루엔 매캔 말하기는 거 바기도 하루기 박사나든 소만 말이랑 니 자소 왔다는 게 잡고 왔다니 왜는 뭐나 하 가족들 방금 프로그램 꼭 그냥 나갔다만 게 소마이다 우스니 바지오 하 아로 야 소마요 토키아스 프로그램 인디 필름 니기 잡고 왔다니 소마요 하 스캉가 보청한 시망나 주노 니아티아 필름 니기 잡고 왔다 챙이가 연 Arman Malik ni rin kapag idong niya mo chko barsat banalo.